0: 메고 아미야 라데노
1: 응 만 요레 요레
0: 메미 요라오다오 미르 베룬 카르시엘 샬로 메고 미요 토마고 요케 메우나 메고 제우리 야이퀘네 존 케미앙 에운 부탕우
2: 미요 토마고 케 와나 마고 제
0: 와리야 예비야 비 삽컴티 Na waro biro kane kogo te kwaro wa melawa Waro mela mi uti wanga maro Na wang mela mi upi hukara chela chalo mego Ami yo lao te don
1: Hmm
0: Mi yo lao don mi uro beru kar chelo Mani poj na mar yo
1: Poj na ma chel
0: Amo po won yas melao Gong won yu chamo dur Meting nying lao ma likin rong long bija ti yo gana. Mir poe ya tek poe nama shiela.